0: U četvrtom radosnom tajstvu razmatrat ćemo kako su Marija i Josip prikazali Isusa u hramu.
1: In the fourth joyful mystery, contemplate how Mary and Joseph presented Jesus in the temple.
2: U četvrti radosnoj tajnici razumemo jak Marija i Josip prenašli Isusa do hramu.
1: A negyedik örvendetes titokban arról elmélkedünk, hogy a szűzanya és Szent József bemutatták Jézust a templomban.
3: A légyümi szádán Mária Kéza és Mindumé Szomcsonyi Pacsisimi Muxámista.
4: Nagyon szárdán, hogy bánom, de hát szívesen szívesen a világban.
3: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4: 성령께